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 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전영실 작가의 수필, 나의 일상, 리춘단 작가의 미니 소설, 생로병사의 삶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등산지는 모아산입니다. 9시까지 범석상 앞에 집합하세요. 등산대의 통지다. 영실이 미니 영화 장애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출연할 여성 배우 4명을 추천하오. 영화협회 선감독이 위챗으로 보내온 메시지다. 선생님, 보내온 수필을 채용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모레 왕청 항일홍색기지를 참관하겠습니다. 아침 8시까지 연변병원 동쪽 대문 길 건너에 모입니다. 오늘은 한성호텔에서 수필 창작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친구분 몇 분을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영실이 봄빛 동네에서 남자들이 38절을 쇠주겠다는데 즉흥으로 표현해야 한대요. 언니, 평소에 전화를 하지 않다가 오늘 해요.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 손자가 가이로스 예식장에서 돌 생일을 쇠요. 하루같이 전해오는 일상의 내용들이다. 모두 내가 살아오면서 가입한 집단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곳에서 맺은 인연에서 기인돼 전해오는 함께 참여해달라는 메시지다. 물리칠 수 없다. 또 가고 싶다. 내 마음이 원해서 함께하는 단체였고 함께 손잡고 맺어온 친구들의 부름이다. 그런데 나한테 찾아와 언제 꼭 물겠다면서 비나 사정해 돈을 구워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무 소식이다. 내 돈은 가벼운 종잇장인가. 다 나의 노력으로 피땀으로 번 돈인데 그저 잃을 순 없었다. 그래서 법에 기소해 하나하나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엉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나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표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마치 내가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미줄 같다는 생각도 들곤 한다. 매일과 같이 반복되고 중첩되는 일상에서 나는 변두리에 서 있지 않고 중심에 서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꼭 중심인물이 될 순 없지만 자기 자신의 일에서는 자기가 중심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나서서 다 알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같이 생기고 겹치는 일들 속에서도 선우가 있다.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적당히 시간 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집 앞에 가꾸어 놓은 텃밭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신경 써서 종자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잘 자란다. 등한하면 제멋대로 자라거나 잎사귀들이 말라 변두리가 안으로 감아들면서 아픔을 호소하고 한다. 인간은 머리로 사색하고 입으로 말하고 두 발로 뛰고 두 손으로 일한다. 그러나 텃밭의 곡식들은 주인이 주입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무성한 풀밭이 된다. 등산하면서 촌마을을 지날 때면 임자 없는 집 앞마당은 풀이 키 넘게 무성한 풀밭이다. 사람의 지배를 받는 텃밭, 나의 일상이 바쁜지 한가한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여주는 진실한 대변인이다. 바깥일에 바삐 돌아칠 때면 텃밭은 그대로 심드렁해서 비가 오면 키만 자라고 가물면 말라들기만 한다. 텃밭은 자기를 제때에 가꿔달라고 종례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내가 발견하고 가꿔가야 한다. 이 점에서 텃밭은 언제나 피동적이다. 피동적으로 살면서 주동적인 풀의 생애를 다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풀도 자기의 삶이 있을 것이다. 들에나 산에서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잡초들은 그대로 자라면서 수천 년을 대를 이어오지 않았던가. 강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자연 환경에 적응해 살아갈 줄 아는 인간을 초월한 나름대로의 생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잡초들도 나처럼 매일같이 자기 일상이 있을 것이다. 한자리에 뿌리 박고 햇빛을 쪼이면서 바람에 설레이고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으면서 뿌리로 땅 밑 영양분을 섭취해 꽃 피고 열매 맺고 나중에는 자기 종자를 땅에 뿌리고 추운 겨울 속에 잠들어 버린다. 그런 생활이 수천 년을 흘러왔다. 그러고 보니 나의 일상은 그리 대단한 일상이 아니다.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에 내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며 나한테는 꼭 해야 할 일상이지만 사실은 개미들이 살기 위해 아글타글 먹이 찾아 헤매면서 일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오,
요즘 중풍으로 쓰러진 엄마의 발 뒤꿈치가 검은색을 띠더니 골마가기 시작한다. 역창이란다. 10년 넘게 누워있는 어머니이다. 올해 98세다. 의사는 와보고 말한다. 피가 통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장에서 제일 먼 발의 모세혈관이 막히며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수술하고 처치약을 떼주었다. 간호사는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다행히 엄마는 처치할 때 아픔을 느끼고 자꾸 발을 움직거린다. 아직 신경이 마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 아파도 처치해야 살이 아물 수 있대요. 그래야 언젠가 일어나서 전처럼 내 어깨를 쥐고 걸으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대요. 대답 없는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조심히 상처를 처치한다. 알코올은 자극성이 심해서 상처에 닿으면 쨍 하고 아파나기에 소독은 갈색의 요오드폴로 했다. 엄마, 내가 엄마가 듣기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줄게요. 세상에는 엄마가 좋아, 엄마 없는 아이는 운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운다. 누가 어떤 일로 나를 찾는 소리다. 통신망이 엉망인 옛날에는 꼭 사람이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달려와서 사연을 알려줬지만 지금은 수만리 밖 미국에서도 전화 한 통이면 사연을 전해온다. 귀신같이 변해가는 세월이다. 아무리 어떤 세월이라고 해도 지금 나 전영실이는 엄마의 발을 처치하고 있다. 이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오늘의 첫째가는 일상이다. 처치를 다 마치고 나서 시간급 보모를 모셔오고 조필문학 좌담회로 가야 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머리도 단정히 가꿔야 했다.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모자를 써서 머리 형태가 자꾸 헝클어진다. 모자를 안 쓰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려 깃발처럼 펄럭댄다. 오늘은 몸을 잘 가꾸고 택시를 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전동차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먼 곳으로는 못 갑니다. 전기가 부족합니다. 심리 안팎까지는 뛸 수 있습니다. 빨리 가자. 가꾼 머리 모양을 싹 잊어버리고 안전모를 꾹 눌렀었다. 부르릉 부르릉 전동차는 마당을 나서서 골목을 빠져

망망한 바다 위에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종착역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노를 저어간다. 작은 파도에 비틀거리다가 삼척 같은 큰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에 휩쓸려 버린다. 그래도 용케 모로에 다시 떠오르는데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런데 위가 뒤집히는 듯한 메스꺼움이 밀려온다. 토하고 쏟아내다가 정신이 혼미해져 그

아래로 쓰러져 버린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아직 살아있었다.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다. 갈매기들도 살아있다고 축하해준다. 아, 살았으니 걸어야 하고 도전해야 한다.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저 태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다. 생로병사의 삶, 누구를 원망하랴. 하느님은 죄 없는 나에게 또 시련을 주신다. 막던 하늘이 갑자기 검은 구름에 뒤덮이고 폭우가 쏟아지며 배를 뒤집어 엎을 듯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뛰며 살려달라고 외친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고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숨이 막히며 시야가 흐려진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나는 또 눈을 떴다. 내 몸에는 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나는 또 살아난 것이다. 몸은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의학이 좋아지고 약물 덕분에 다시 일어섰으니 이제는 먹고 마셔야 한다. 세상은 예전 그대로였고 세월은 조용히 흘러간다. 생로병사의 삶은 이토록 애처롭고 처참한 것일까? 지금 나는 어디 있는 걸까? 이승은 숨이 있는 한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맞서 싸워야 한다. 그 싸움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위로하고 행복을 찾는다. 지금은 허리와 다리가 아파 쩔뚝거리며 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 예전에 누군가 이승의 길은 두 발로 걸을 때까지라고 했던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래도 이승이 좋다. 몸은 망가져서 생로병사의 길을 걷지만 마음만은 부자다. 지나온 세상살이 쓰고 읽고 또 바라보며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추억을 만들고 꽃처럼 웃으며 내 꿈을 펼쳐 나가리. 세월은 이길 수 없으니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려 한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전영실 작가의 수필, 나의 일상, 리춘련 작가의 미니소설, 생로병사의 삶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